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. 당신의 목소리에 숨을 쉬고 당신의 눈 모둘러 일어섰어. 당신들의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 있을까. 수년간 우리가 만든 영혼의 교집합 함께여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. 우리 앞으로도